Dum-dum-dum. "아이고, 구루 한 발, 우미아이 고무돌라 돈 바. 시우 고염래야 늑대기야 도이바. 마이기 색담 로리바. 농새끼

하우로 하우로 야카이로 컴렌 미급 톡로 이마기 통나 파르바 파리싱 러싱 자오르비 이몸싱 나시마탐 오이락레 아이코이 뿜바 아마토 오이비기 파리푸리 콩골리루르시 톡락로 첼락로 링젤만르시 아이코이 이마기 민카이부솔르시 이마기 삭탐붕악르시 이마기 레몬부싱르시

흠니기 맛복니 니니기 콩쩐니 감자버스 엄저디 반타버스 엄저디 마담누뿌비리뿐시부 보타브나이다 콩쩌치다 농시다르 떼라부타이봉 맛복세 세이그니 닝싱데 가나나수 타이봉 릴라부 야오링의 뿐시쿠마이부 잉링의 타와이기 누미띠 따기도래.

닝싱 리네 나 코이부 아타우바 나 코이부 잔덤 고판 싱기 마이크다 이말레박부 세타즈비 세이 마타비리 세이게 세이석바 좀탕기 세이석부싱 마탕덤 글로비르시 휘드롬 나오보기 콘젤다 도네셔 콘섬나 세이랭바 이세이니

0: 이뚜안, 응? 아, 저 징검은 레이디.
1: 아이, 마, 시기, 징, 시기, 마, 명세. 마이범 로프 징, 하이네까, 위고.
2: 오, 비치비게, 애니, 수벌란, 자우다. 자판기란, 미싱나, 마이범 로프 징, 시, 파워, 요렇게, 하이네바두. 아, 너코이니부, 따드리브로.
3: 따리니네. 마, 시드나, 트로. 워 메모리얼, 레이, 하이더.
2: 응, 마니, 마니.
1: 또, 이모또. 람비기, 농폭탕, 바사롭다. 요나, 삼반, 카드는 레이디브세.
3: 아,
1: 시니, 워 메모리얼, 하이네리브도.
3: 아스, 만웅도 상하가 얌이니 뭐?
2: 호렌 할락보다 상하가 이행하시고,
3: 호이 할락보다 이행시고.
1: 바래 바래 두디 가리세 카르카나 묵토기고.
0: 이또한, 아, 너 카랑은 그때 통화만 올라이리.
1: 또 마시기 통화세 부자이로 한 할이 것도 예쁘지 못했다 사버 통이고 까월누.
3: 이또한, 남비기 농속 런데레이바. 징상 빠링 싱 바다 얌 파제이 보
1: 노이나 파제이 하리바 농축 탕바기 징상 빠링 싱 시다기니도 록탁다 따바 뚜린 싱기 이호럭팜 오이 하리바스마 나코이 숨 까우까우이다 보니까
3: 호이
0: 록탁다 따바 뚜린 싱시 마닝 탕바 징상 빠링 싱다기 호럭바니 해봐 까우라로이
3: 이또아 에코이나 사 릴람비세야 징다사 토이로 징역실에 에뚜
1: 아이 미센포 여름 다이시디 징집 길람비다 숨작게 되니 마디컬비고
0: 징집 길람비다 짰다시디 마카다 숨이행바세 얌바제이보
2: 에코이나 하우지 짤리세 이행바다 파자바 마팡악다니코
1: 이것도 이것도 시달레이리바 깨티엘세 시디 미센두 깨티엘 하이나리바도
3: 하이마 이행우도 아시다 쇠부미암니 요리
2: 마시네 라망동기 쇠도원 쇠도원하나 하이나리도
3: 오
1: 아득이 몽폭방 정리 불난비 시다 하질라가 또 물 하이브 쿨도 모두 용나나바 이 가리시 통신 개고
3: 허이 또

낭부 가오바 남나바 벤톡바 담나기 분시시 등바이섬 소란 구마르기 메익다 군락본 집안의 석바이 사이 마타미나리 마탕 동물로비라시 사이 석바스기 건절다 단나빌 나오림나 사이링바 마타미세이니

0: 참나, 너 나이 어려.
1: 아이, 그 돌변당디 나탄데 통 안 두다.
0: 너 날 학방 아이리봐. 그 돌아봐 이 남한디야.
1: 아이, 니곤 자꾸고 니 밑에 보고 니곤 나간하기 매우 내 선인도 이노.
0: 아두 보, 한다 기세히 애시다 디하이두나 다다다 파나야무 깐 하이자버두디. 장라시 윤다.
1: 아이, 쇼하이리니 야디니.
0: 응응. 그 쇼하이라모. 임팔다 다다기 윤다 바투온도 벌라게 이 남마다 하이자게 해비수 다다나 숙냐 해야디. 사우드나 떠오르니 이 남마도. 진하이원의 복탕 비비두다.
1: 에이, 사위와나 대다. 마밤다 할라만 마붕어가 마얌 우나닝눈 떠오르니.
0: 다다, 까끗비로.
1: 에이, 까라이까라이샤크양양신디야.
0: 작생대사 인상통부헌에리예.
1: 오.
0: 다다, 박도 판매는 누가이게더라, 뭐라는 누가이게더라.
1: 박씨도 판게.
0: 아이디 붕따마토히엔게 바지다, 다다라 아로이드라는 칼루레. 아이슈 미팅 마팜대기 요르파당아이라미니.
1: 까리기 미팅.
0: 니 사반기
1: 니 샤부 팅망엄 그드라네 노인 도리도 봐
0: 까이도 왠가 모이 도리봐 나 시디 사우닝다나 미팅다 멤버 마양 칸나루레
1: 까이도 보기에
0: 도리엔 콩바롬다 로나 마히마나 이온바 상마사 아니 훔레이리에 시도 없이 야다바기
1: 까리기노 야드리디야
0: 까리기 오이니 이사 미사 마리마타 잉나바이 와니다
1: 어어어
0: 잉오니다다 람비 소록다나 눈티기 농야이 마퉁 풍아마타바 파오니 에코이 니피 마얌 라운 살리브세 아두가 누미다 와이람 맘실럭라바 마담다나 모이네 뚜민 뚜민 플라스틱다 시부카나 안 사오니 모이도이노
1: 니사디 탑이 사리바 니 마사마사나 팅자게도바니
0: 가다이디노다 팡저다부 가마이 탁자도이노 아이니얌 사오니니디 맘밍디 빨라로에 마우나하 한우비 모이아니 훔레이디예 모이시니센 남바라와
1: 가르바디와와드나 센동 방바디 마두루 메헬라바디 똑주시누까이고
0: 가다이디노다 신동 방나부코나바다 이붕 이빠 나하룡기 푼치 망한 바시부 아파바 타박라네
1: 아파바나티 하이드는 감동니 사마기 여운부 낭네 팅바 남거드로
0: 까도 왜인가 모이되바 넘나나부코나바다
1: 잉오이 이붕과 하이게 이무시다 이슨 아니가 낭가 나코이 어흠드니 레이바 이슨 아니시슈 마이머싱 담벌로이드니 어제우직 낭나 한사등 레이바니 야리마카이네 마야암무토르바 타박 아바부 오리 파타바부 오리 강신 우시나드나 마당 카르딜레 코코
0: 니사사리바 타글바 마야마시부 슝욕카투나 탐바디 아이딩 아모
1: 이히 욕컬루 하이빈나티니 딱나 딱나 라잉디오 포스 샥티 세나바디 아바부 오리 하비 와니 아딕시 마타테 소레디 보나막 마글리 라낙테니 뱀
0: 리라잉 바피엘 마이카이 마니 막다 마사 카이나 바기 마마 오비 카야기 미캅 미라콜 아깐 마나 아스완 부투 핫피바 피엘이 하이스네이
1: 다코페 단마리 라이빅타 가리하이 단마나 마라이 차이타락라바 소마자 산티 라이락타라바 이소네 헤헥 타비라이 마 아바타르 말리안다 하이드네 이소르부 타조우네 벤
0: 이소르부 타자다바기 와나티다다 사마자시다 칠리바 누식 홍락리바 홍바카야세 라이라바 코이디 마욕나바야나 와이 하마 다다 짝로이라 말레 아강칭나 통나오디기 인기터 이시잉오
1: 차티할레게 코다다 누르디 사토르시드나
0: 쳔가시다다

0: 도읍 하이드니다.
1: 방세 실라모아 6월 6보시 수일이
0: 수일이 봐.
1: 야생을 보면 담담부 가나나 레두비라 사는주이노 봐. 아이 그놈아 호텔 틀나게 하이로 통신 마을이 돼야. 그 이놈의 숨은나 늦다거든 아이리
0: 아이디 눈띠기 숭아이 맞다며 통로래.
1: 에세 바퍼 피켓 아심등 따로.
0: 아스 후지부 엄마야 뭐 하고 딸이야.
1: 그는 수 아이는 하이버드부.
0: 마리네 브라.
1: 후니.
0: 다 구매야. 아이디 모두 또 헌데부.
1: 상글라 이나 왔다 군이니.
0: 예. 모두 탁라가 상글라 이브라냐.
1: 굳이 간디 무시 칼칼 유어들어주네. 브라 군은 올라오니 강가브로.
0: 왕왕 어디 해이네. 다 구매야. 바 보시 따오라게 아둠 밥 먹고.
1: 아 후니. 아이디는 호텔 밤유시 무시 먹는 아니 수디.
0: 까이기야.
1: 다져다 봐.
0: 분시 하비시디 신이드나.
1: 넌 틀니 틀니니 마담 시던가 엉뚱 나오라고 봐. 쎄.
0: 야암 그래다. 까나까나는 사이드니 시부. 다 구매야. 팥다 바이네 비래 타와일룹 신마세 팥대고.
1: 까이 그래다.
2: 뱀마. 뱀마.
0: 나다이오래. 장비로. 나시디야나 탱이나. 그래도래.
2: 아 가야 탱도 그래. 가리베라 떠오드나 세 가옥실옥실시
0: 까이노시보
2: 눈아니 홍문바두다 레락바니
0: 야말레다 다다기디
2: 아이기디 아 가리들레 호리 따톰바 마눙다 엉테 엘토보션비로
0: 다다 징빅로
2: 응 따톰바 시다 야야 헥타탄비로 아이 빠이기고 어 야래 아주 따톰바 와디와르마니 아이 시 만아까 상가말레 호보니 마두던가 당비로
0: 마만디게 아노
2: 데이터 산판 양카이들 오르보니
0: 아스 얌홍이나 까리징시보 암따우기인기네
2: 에이 에이슈 강디 아하오 싱이 하이드다 마얌롱나 바두다 보르보니
0: 징부디 퀄리티 아파보니 다다 상금심마기
2: 시험으로는 우팅이
0: 꾸이로이
2: 또또또 배신에 마얌 사우나라니 하잉 타겠고 다도 마샤 아이 워키지 세세, 사이드 수, 야래. 에, 대마, 시다 로이네 여러분이고 낭낭아 사이 레로 하이브싱도. 세, 시나 장기 소니 아드디 아이샬라게코.
0: 판이드다.
2: 에, 낭조 통으로 살러드나 대행해.
0: 응.
2: 다도마, 살러시.
1: 생기다.
0: 대마, 나 고메 사우야 되고 나 향해 내래. 따오라게 꾸이로이다
1: 깔라라 후지긴 봐도 하 끓이기로 금들고 마부 아름다이버 나트라오
0: 마니게 도로게
1: 게이도로게 가이나 마나 타고 버스 두는 나트라오 난가 핵폭미나만 난미나봉 시아무 실설랑 화이다 딱하이로 핫키보도
0: 마수 타오이나 딱게 하이도나 딱바디 나티다나 쇼이키바 니가이나
1: 바
0: 미요이 바이바시부 아마나 아마기 아쇼이바 아란방 앙나팜 톡드라나 숨사오나라가 말로움 탐나라가 까리가나 되노
1: 스카야다 복실사오를 이용해 누이 너봉도 시험에 탐나나 들어오 에이오나 새끼나 뭐 복강도 뭉게 다고메이 아름이 모토일로 모토일로도 숙아라울까이나 낙리 드는 응키보도 능나 들어오
0: 아디디 사오릉에 와니까 이도록에
1: 예 허지띠 사오팔의 신이네 상기다 팔에 와마카타라 노 허지띠 너봉 핫키보 미도가 능가 아마따 오이래드나
0: 오이래 까이도록에
1: 바 그대로기 가인 폴리스 스테이션 나가리들 살루바 이분아 마담마두다 능나트로 가이와 하조누나 알바리신 꾸타등 가르마기 담막 마띵 방저기 와루비누 한나 누이들 락락두나 하이저라 파오 다고메 야로 하요 루파 락만 했더라 보지 숙야 야디 하요 미에마기 분시부 루파리신 꾸타가 지나봐 야브로 남미네 나나네 쿠도미니 어떻게 하우지나 그리기로 복실라도 투나 올리도보
0: 아이기 복제할 때 돌아가겠네 따구매
1: 생기다 뜸놈이 허구독바 아이 가야 하이는데고
0: 아이쇼 따구매 멍마 동세 이행게 하이드는 기음니 아이쇼 가야 하이는데
1: 바이바이바이바이바 이행하고 구독되는 시방 한 번은 다모에세 안각바니
0: 가시옹강리나이 오이디 따구매 이행나바 마룸마 빵하이바세 미오이바 이코이나 샘자바니 아두가 이쇼나 이코이다 아춤마란 칸타방아마기 삭디야 마슈 비비리 칸타라바 마뚱다 아이네부 오이레 마나부 오이레 ललम मथोक लबदी अमन अमद अंगाक पीयू लान के हैबद करी काईने

0: 이네. 오, 이네 새끼.
1: 할마.
0: 오, 이네 새끼.
1: 고마이야.
2: 이네.
1: 할마.
2: 그니 너 거부감도 금들시고 와리이든 문을 내버려.
1: 따다 따우리니네 남부.
2: 너 나랑 이니가 이거 그리 하니키기.
1: 아이 수 라케 따우람바니 아두다 희붕어 아룬세 람비덕고 애탱나래. 이붕어 이야 코마이니 아이네 시자 크라바.
2: 어 아룬바부가 이비라우라.
3: 아허이
2: 예 수업는데 이부 강비나 뭐에 아이네 디 수업부
3: 밍 다져버 디꾸이래 석가꼬나나 강게다 버디다.
1: 이봉아, 아, 이나오는 비기시나 카라치이 시당 하포 타시 세히다라 무기마둥다 캉오 우나바시디 뽕닝가세 이나오 왜나오이다 이봉아.
3: 대마.
1: 아, 이봉아 망골시다 아, 박시다 랭살로 세.
3: 파니 대마.
1: 고마이야 라오니 낭수아.
2: 그야 구이드는이네.
1: 구이로이다 나타니 이나오는 비디수 이봉아 나랑다 마판다 사키 바붕도 마사가야 누나이디에나 파울락바다기.
3: 시.
1: 코메야 이봉어가 와리와다이 사미나드랑 하포타라 묵고 아이 호텐다기 사나 상나바카라 라우루기게
3: 에이마 떡비누노 까나바와 나나바
1: 이따이마기다 랭산 바야바니 아두다 아쇼음다 수미마 야마마 파마우바두다
2: 그래 들어오고 있네.
1: 아 꾸이로이 꾸이로이 나 하다니
2: 바이 워러비비야디 파나 숨라바수 라라바수 미에마기 분시부 강우다따게 아두다 카라 어째 그래 말롬 담배야 되고.
3: 까리기 말롬. 아이네 좀 해나 타와이 누아이제 드리베니. 이때 막 까리가 이노 목포 비레이드나.
1: 까리오니 붕어 마땅기사 나 비니다나.
3: 이때 막 마두디 아이디.
1: 아이마 하지 뽕뽕 타 타도 없로.
3: 그래 보이 때 막 다샤다 키베도. 마히에 신은 이 칼루보다.
1: 아들이 감다우니야.
2: 보라디네 로션 따라드나.
1: 아 강대 강대 나바니나 독보다우로세 시다사나 탕나바다에 다이 로이네 야우람니 이봉아 아이 아솜다 목마양기 세방다
2: 바이 다도 기복구이로 쓰는 시디 사캉 막행나바 누미니 삐엄싸먹는 빠이미네시 사우노 기복가야도 좀 통로보이나
3: 아두기디 상고음 글라스 아마만 탁민네르가 로이
2: 상고음 어떤 뭐하오나 눈가요 봉독고시디 꺼여 여우디더 와이 슈퍼의 바이비를 왜 해비리로?
3: 아이 바이지를 뭐 어루비는 뭐?
2: 마뚱들아 마뚱기 톱아 나시지 그라스 해서 해줄로리.
3: 나케 다시는 이디 바이지다 보니.
1: 하마 고마야. 가이다 우리야 이분과가 글라스 이나도나 라이디도.
3: 아이디 타도 기바 귀셔 보니 대마.
1: 이분과 타도 기바 귀에서 나시디 대마기 마이에가. 제 마리나 봐 마야 암싱 시주 이따이 만나 스피셜로 나 보라 이니
3: 아쉬 이마
2: 봐 증시가 지시 시어스
3: 시어스
1: 이붕어 세바니 칼루고
3: 이따이 마 까리 세바
2: 아쉬 봐 파악이 왜 이사인한 것이시오 누가 알분이다
3: 아들 따라야 되나 마루
1: 아들 이붕어 이따이 마 소음다 무
3: 파니 이따이 마
2: 에이, 왜? 아따오 부시, 마호징 시세. 세, 왜? 상기타기 호텔다, 아유스룸다름 수제레 입시, 파네구이래. 그 틀면서 하시다, 호텔 스파네야, 음레이미스, 아두부, 샤부타,

0: 不是，妈一定要看好不给了，那这个来着的，
1: 没有给我打死的。
0: 什么抗战领导啊？
1: 没有，推动了，阿兰把帕特瓦看看民国。
0: 没有，一块不的看的的，那都不没安给命的的，烂黑乌不是的。
1: 是没没有，哎呦，在打拉通看了不呢？啊对的。哎我的可以还你都没都没坑的我们家里这份坑的吧
0: 哎爸爸的呀呀我们看到了
1: 没有给我的是的
0: 给我的哎我的不哎呀那个的能上去打给火地了什么打不是呢可是相信呢
1: 嗯아주금배콘까지오는일이
0: 에는데세능시간이봐
1: 에나나에이랩쇼에이쇼에이쇼랩쇼
0: 어봐야네에이씨가나노이도마사큰더만이네
1: 콘씨바지바지나강력은바로이들어
0: 에이콘까지러기허까지러기해봐에이까지러기해봐에이까지러기해봐까지러기해봐
2: 老内塞宝了
0: 喂喂那怎么那么可能
1: 哎哎我没媳妇想给大姑回家这个女婿嗯所以我也没哎我妈当下把我们家干大那么宝大地位的你
0: 哎对呢给我给我给
2: 哎사반기는비상고마자이도내자이랑내나오래가라둔나싹으로싹놓아봐
0: 아이그런그런거냐
2: 막가라내나파우장그럼싹으로
0: 싹으로싹으로어발레로디시사만진다
3: 할마상기따남겨우라보래
4: 아니마보하우직도여럿보당아이리
3: 아이나난기호텔달라이세호지가어흠낙추래가리기노숙고이나나나오는비기달라이루리보
4: 라는데나라이루바나찌레이마보아박씨가보다밤이되고누가리브라뭐라시다밤모
3: 야이다야이다
4: 이마보나하는당꿈게하다노유타꿈이색도다독기도보아이디호지뜻밥다이
3: 키행에다뿡따라마토이롬따라마니
4: 아가다이데기토이자노마보
3: 강대강대나하는당와이름도마마이마미가도뿡앙앙아가하이렁하이렁아기호텔도라이니내능부
4: 오
3: 마나마로라마왕앙가나도미나보타우슈야야다바까리까리노마나앙바시로이래남기마람다
4: 까리까리앙이노
3: 영오이낭세아마기에니피야도미오이도리니야아상기따기진바마야기삼부시리자하우도마리야삼부오시우루바다니상기따다아이나가우저리세이따이마까까아이나시다수나따나
4: 까이하이
3: 도이바이디땀바가하이자대다
4: 까이하이니마보
3: 까이노마나하이두보아아아예우네낭부와아궁강가시다라이리바나하강디에할강디에망원다이엣바피락바미도마트와이라우가니아이시아룬네아룬아룬갈람바빠가다바까나노토르우까까아이나가야하우는앙그리막코도이파이이파이라더나
4: 아니막이하이브랜드마
3: 파이마나무도와이나오이도와하이디드로다코네낭보단자드르가나나바오비루바노캉디니사반기니비치고라인헤어두가파르가부그리네미
4: 이우탁나레두마이다나
3: 글럽기나하론지나가야티나푸비그리이마이벤치나마로라마우리콩그라고도산티다이산모까리오마워이사람다상기다마리미상장우수야바나띠도단자도다디야
0: 네네네사키야
3: 하이마고마이야라오라오아이사상시달라이예라오
0: 그이누어사이호텔다도르가고지철리두보
3: 사빠기와나띠다체네모라스테파모상기따기와칸나리니
0: 아름기마름다라냐
3: 호인헤
0: 스탄드라네이절레또미리마름다와리사리두보마탐바무드라이바
4: 이마보자택시세
3: 야이다야이다
4: 따코메이세
0: 사라이네 아름다운 생리도 아이고 아무 싫던 말이에요 이 놈이 또 저 야 좀 헷들로 실력이 큰 분이야 봐 시라 우 싫던 사람은 큰 분이더도마
1: 이놈아름다이더크로시대상아니니하이그이놈이그나들에있다그러네잼마이놈보장이다한관로이네나이무시디네이야우사글고이에등밤봄시시네랑내니수옵니다에베마헤마에그다오래나토야도무아이때나우이도고그이놈호텐등락에다오네아도뭐시다 목대리 토라오더나 사실이 동전내야 돼. 내일도 가리기는 하더니.
0: 아루 이건 신고 실례네요.
2: 또밀라이네 고마이는 뭐?
4: 가리 하게 하이노. 하이가 다 너도 하여. 아이팅이.
1: 사오키노 베마. 낭나 사오리도 수 이번 강도반한테. 아이슈 나 사도 다닝누는 따르게 됐나띠.
4: 뭐라 뭐라. 통통라게. 가리기노 아이기나 다 숙도에는 락 비시보.
1: 오. 낭. 이분 무가로 오래 시라.
4: 흠, 까동 이분노, 까나기노.
1: 내마, 쯤이. 이분 무가로 품테이. 와로로노, 이분 란테이. 세, 영웨이. 아이라이세, 난기 타바키 범땅 삐롱게 라쁜.
4: 아씨, 타바까마타 떠오졌는데. 에이기 비밤수 크라잉비요.
1: 그 누는 낭이도 보.
4: 에이분 미나까리 간도이노.
1: 뱅.
4: 나띠, 사마아즈나까리 가나도이노 봐. 시부 이사르 기한다 품 독드로 자히에도 미암라가
1: 뱀 아이냐 학사로 보기도 막더디 주미 소품 토이 아두부 칼라이도 보와 칸디 칸간 꼬이붕다
4: 가마이나 칼라이들 봐 북시엘디 망라가
1: 그래 그뱀마 아이부 북시엘 망이 해봐
4: 나들 소음나 이분 옷이 미리베시부 까라마 모옹기노
1: 뱀마 아쉽구이베시 농 못하다고 뭐하니 낭 이봉도 하이키디 저 농아 시디 낭 이봉도 이가이브 비비거디
4: 이가이브 비면나봐 아돈 아돈이 봤던 덕이 잡아
1: 승기다 이봉도네 낭 뭐해 뽕이나봐 셀라봉은 칼리 맨 이봉도 다 좋네
4: 소원부 애기가 나노 소원부 애가 뽑은나보라 진반통기 따뜻 따뜻기 참전차등과 하이와 따뜻나 사마아기 찡칵 면비야로
1: 도마
4: 아동기 뿡와 칼 하나 구둥 짠나보 헌나코 아도가 아이탈로 이나시 너시디게 앵원다 상기다 뱀 하이드나 꼴까노 꼴까 숭양야로
1: 아래 또 아마 카타 아닌데 또 난이와 큰일이 어디 나시에도 너무 시댁이네 아이 진실이네 나온다 뱀 상기다 아무나 빠서 얼고
4: 마두마네 마두막 내기야 밤바
1: 아이 문을 빨라 난게 밤에도 막 이분나 님과 소리는 다 빨리
4: 아동 기쁨인가 마땅 꾸이네 로샌도나 탐험바 아무것도 팠다바 와클마야한다 이거 탁셀라가 마약 시인나 미야한다 풍독라버니냐 야래 야래 홍직디 아이 이 남다 아무 꿈은 따라 안
1: 아이고 이 남다 그렇게 할 수 있네
4: 민심방 없나라 야래 야래 랭어
1: 하래 뭔가 목 하나 나나뜨라 누가네? 이분과 난과 분식이오이나 가인을 한다이 믿고 아시다 와암당게 하려고
4: 까리와노
1: 앵어이 아이 막나 난게 시절바 따무 사목 항우탁다 분식 겸은 기바다기 나하고 나라에 막 피이러버니 이분과 와나 항모다 나만은 미력 땜바 방제되버니 칼로가라 이분이 다무시 항문감 그때 자고 됐고 이분
2: 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0: 나눠. 아이고, 나눠. 힝러버 힝시다. 모르버. 사리 귀 햇빌러드나. 귀신이 마이 통땅 가이콤드나. 에이나 없던나 생활그래비니 비시부가 나눠. 브레밀라. 에이, 브레밀라. 브레밀라. 가리기노, 아독 터무시옵나.
1: 담모, 살레시라오. 에이낭불로불라 이브니, 살레시.
0: 가다이다.
1: 라이리박다.
0: 라이리박다.
1: 살가길이꼴, 라이리박다. 살레시. 나하니 힝리밤마 밤마시디 미람레니 라이리박나띠
0: 미람레니 라이리박나띠 하이바 프레밀라 프레밀라.

0: 아이고, 가다이데노 낙내살 입어두고. 아이고, 너무 낙라가 꺼리기누 나탄타 살리도고. 아이고, 브레밀라 썸민네 새 브레밀라.
1: 다다. 다다.
0: 까나노.
1: 다다. 아이 상기다니.
0: 어.
1: 나선누비 상기다.
0: 어. 낭라이브라.
1: 앙다다.
0: 아.
1: 아스.
0: 아.
1: 가이노 야나 속질람미.
0: 아.
1: 가리노 따위시기.
0: 아. 아.
1: 가리노 오바.
0: 아.
1: 다다. 낭.
0: 아.
1: 낭나부 야나 팟띠.
0: 아. 에이버.
1: 남나 팟띠.
0: 아, 낭부 탱오이 드러네.
1: 탱오이.
0: 아,
1: 탱오이.
0: 아,
1: 농안 무슨 구이들이시버.
0: 어,
1: 나 시디.
0: 아,
1: 에이디 윤다 할라로이.
0: 아, 그래도 거기 너.
1: 나 나기 세봤다 우들바.
0: 아,
1: 나 나는 아바 해 팟띠 봐봐.
0: 아,
1: 에이 윤다 충한 할라로이.
0: 아, 아.
1: 다다. 다다.
0: 아.
1: 끓이기노.
0: 아.
1: 끓이기노. 아. 못때 이라치일리도 뭐. 끓이기노 봐.
0: 아.
1: 커피도 못 끓이기노 봐, 다다. 아이, 뭔다. 상기다. 미엠 하이드 나무다 거울오. 새 거울오 봐, 다다. 앙다 거울오 봐.
0: 아, 농부네 이봉나 나 피파오보다 이새나 먹음 아둠 큰 그냥 낙천이고 아두부 아 아두부
1: 나나 나,
0: 아두부
1: 그래 아이고 목등악비여 나다 아이고 목등악비여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다다.

마탕 너무 그들 덤질이 나 아파오 풀마스터기 아파오 마디 부스바라니 아니게 아픈바 건절다 아파오 마사막나 세이링바 아마디 세이랑비세 이세 그들 덤질이 다비르시

아도나 동안 동안 바 세색 바 세색 비싱기 콘절다 많이 프리필 미세싱 타비 아그시와니 팔 하우스 에케 봉따라 마토미니 양카이타레 쩨레 강라 채널기 아니슈바 토롬파링 미디엄 웹 미터 조홍디 푸다스믹 아마 킬로헤르츠 쩨니판 미르핌 토이다 내 하키 마툼다 동안에 따바 팡비르가니 아돔나 따비리 바시 아가시와니 인팔기 FM 상하이

타라메시기 그돌기 한바다 다비라시 아리밤 톰비시나 샤르메기 콘절다 바자스피티 마이움제 인테 쿠마르 서르메나 세링바 이세이마

보라일랏 밤 이보 얄마살마기 나이 좀 건절다이 세이시 다 한적이 바갈로이나나 아리바 마담이 세기 구도 선독노 다 한적아 마당은 슬로이자리 아돔나 다비리바세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전날되기니

상하이 채널기 토럼 다비람 리바마양 뿜나막부 뿜파마스자 무카나 다람 녹주리 녹주리 뿜파마스당 부사락리 마니프리 필미세기 쿠돌 토럼마스기 쿠돌기 한바다 다비라시 마미사미 필미스테기 락스미지타기 콘절다 기기나 세링바 아마디 알게 비렌드르짓나 세랑비세 이세 쿠돌 담지리 다비세

미당 봉 떠루카미 니푸 마호사금 담저리 건강기 더럼 나시기 건강기 더럼다 따바 방비가니 스남 아조버싱의 석법이나 아마디 World Suicide Prevention Day 잉글리싱하니 군 떠루카마리 레이나나 Dr. R.K. Lenin 싱가 우나두나 와리와 다이사바 우나비가다바 콰이락밤 미낙시디비 아마디 더럼부 덕바 농톰밤 브로마

구덜담자리 베이스에서 남기는 우시바 펄머스테기 서다는 다마디 로시비나 아니게 분바 콘절다 비에스 프렘나 세링 바마디 스골 샘트 젠드나 세랑 베이세니

마당다 뭐 그들 담지리 사다는 담아디 알기 있는데 쇼리 아니게 없는 바 건절다 브로젠드로와 행자나 세링바 고피에마디 솔린드로나 세랑비세 그들 담지리바 이세에 쓰기 필름 토이비

0: 아가쇼니 인팔기 메가헤르츠 자마고홈다 싱망아드 산독처리바 FM 상하이 채널디기니 아돔나 더럼 다비리버시 하우지 채널리스기 바카다바 더럼싱 란톡비냐비기다막다 RK 마스터보이다묵 쿠신나자리
1: 다가처리 에코기 프로그램 프레젠터 로렌밤두리스 더럼 산독도나 다한자리버시 아가쇼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리 하우지 풍펌시대 산독세리 나이코 다키시

0: 哎，这种人，嗯，那隔壁了，啊，哎，哎，哎，哎，嗯，哎，康爷，那隔壁，那阿拉们偷偷入屋的啦，阿姨们总有那点地方都拿玻璃瓶给塞进来了不呢？啊，都给接了些什么呢？什么啦？哎，谁什么啦？
1: 怎么的？怎么的？阿姨，阿拉们得来的，
0: 啊，都那隔壁们给玻璃瓶给塞进来了吧？啊，都给接了些什么吧？嗯，那阿姨干了康啦？
1: 康的，
0: 阿姨们康不啦？
1: 康的，
0: 打不啦？
1: 打的。
0: 우리또아이민가는저희
1: 가는저희
0: 미연이우마루비드막아이는나하오링데호직파워자이꿈그마토이제일스파도다
1: 저희꿈마토이
0: 어이넌젠더네기도시와봐라
1: 그리고뭐아이는이날에는마토로보디그흉성같다이는파도다봐아이부파시다도는핫근하여파박다보이게네감덕어서이름로
0: 오넌하리버스디넌나라리티시
1: 라이테아이기라는들라이테아이부남들마코이름미핫보헨말해
0: 능쇼이동놈미핫바베리굿아이디미홈드니하리바능하리비캬나
1: 아동놈미핫바이바민곡도아이몬아니엘수노하이비가노양봉나혹시다하이비키보다
0: 아이는가리하길바
1: 어숨말안돼이쇼르마아오비가니
0: 능하리하리바미샤즈가나노
1: 아이보복바아이바봉
0: 능디나바디가마이도하루리바
1: 아이는핫부노때하리먹다다
0: 아두디가나나하리하리하
1: 이컴대이컴대
0: 어능싱나보가나가리
1: 아이는싱나보가나슬리띠
0: 너코임도미갸레
1: 아이이마하는복바다모포타프곧그성벌써거부이셔봐이거시더네
0: 나기나빠르시보는미투더디이몽덤이가라가래
1: 아이나하이제르바미싱시더이네래아두보너미아두더디바지사오이마사노피탐마서락둔다바지가기텔라까게
0: 낭디나빠르시히드가만두강이봐
1: 아이나이게가다라니가인다아우부노마이마콜라마타케가이도로보기하이나이는빠르트로뿐담다람라이드농마이마타롱케아이나농마이드콜라빠봉이마라롱뿐담드디빠봉이타와이가확상가칸야라비야무도는폴리스라케아이고파기아이고뜨기농마이르스바코일라오케아숨는마포무랑쑥강강드는미하보이드는것이그심정을쓰다라이리보시네
0: 넌사조이브나하니나쁜슈퍼젠들에게도없이아이는와이테넌이기아시아필로비노마그람타리타브라
1: 덤모포탐나데에코기로우디온토라가
0: 파타바이디넌이나마나포암바넌이네암바
1: 마나데에코기로우디온토라가하이코타필토베게네
0: 넌이네암바파타바이바시아이마밍카르가타크레스페셜티가다라
1: 마네마네
0: 아샤샤나코이나시나오마르테누와인히슬레이브라가링무덤다
1: 토토볼레이세테
0: 에이나이름슬레이야이브네아이하독비게네아이디오식미야라오르가토가다오니
1: 나띠띠모마두도이토비가노상샤시다아이기네하이브도마하가다나까나슬레이트라보네
0: 능너마부농시봉미내드라부슈나야마리나아이디오시작하니아이나토가라간다아아이코이니가생각도못해보시다아이는무능시그들어무게
1: 야세르
0: 나이가마도비야해주야돼난영업가나가얘기해요네아이하도비롱이래
1: 아이영업가나쓰레지대아이나와저리바스기워크품하이보보이소얼마학도망가이래
2: 가렌조이어이난무질러살로뒤둘라이래네난가나까이도리게돌아돌아돌아
0: 아이사르게고
1: 여보
0: 아이토르게고
1: 여보
0: 난아무도다요에
1: 여모마밤스다이브오너블락비나바지서보도마학엄청마학기마사노피텀발보아향나까심성에서대이토록들파박당그러던각비신비는마야가더
0: 그러기나나는다음인드레스롤비디야
1: 마코이나아이기바봉엄청에코이코이봉각비신비락바지사히군트라일락라바니아이기바봉나마코이봉농시비는방금아이나스마코이봉농시아두기다먹네
0: 아이살기가
1: 여보여보여보여보가라문이
3: 오빠오이아빠그다이대자브라이기아빠아숙구입어집어아니니까우스탑이다봐

진짜도 집어. 만 밥은 이제 사이끼다마. 아이야 바나 눈이 주버 탁드나 눈에 비바. 아이니 카무 수야비 있다바. 마탕마탕 쇼르기만 악다 숨짓 기베나. 눈무디 아이야 바서 소이는 짓 기베 따버리. 만에 아쉬우셨기니 아드보 마 돌디 파버디 아이 힘킹이 꼬아빠 아이 힘킹이 꼬아빠.

0: 어디 서불어 숨고 입으시고. 아, 목소 유 타불어니 예뻐.
1: 한번 빠기 빼마 이뻐. 아이고 뻥한데 한번 아이고 뻥한데 마 아이쁜 늪엔 진짜 맨날까 징라북 빠기 찍라북 아픔다 분실한 맨날씨 하이도나 아이게 뺀생게 마땀 로이라마 파우보다 마땀 장독비란 바자 사입도 무시들 미나 핫독비카 란쩌드라바 마짠 바바 찬무나 마빠 핫보니 하이드나 젤린 남챈드나 탐미크래 아이 가오래 탐발 아이 에빵 가오래 아이 가오래
0: 아빠 나우드나 잘라가 빠기 타와이드 농아 입은 남거들아 아빠
2: 한두분이라니야
1: 아빠 남스테 바보샤마 까동대기 다 타셨더니 반비오 반비오 아제 입에 맛이나 까나
3: 예 아이코이 구라 구기 융캉우시 아두가 아이코이 러골가수 이잉우시 하이든 아이코이 마판무시들 아이든이네 세세세 아 세나 랄라이게다 바 까리까리노 칼라이로로 아이코이 마판무시 작지 아르가 한게니 아두가 내세 아 히다가 하는 그 비라모
1: 세 에이 이빠게로 이빠게 베마 아제 능인 나봉 벌타블락 분이네 아시 능기 옌 샘나나바 탕도 록실라브라
0: 아빠 탕도 보
1: 능인 나봉 벌타블락 분이네 아빠 바짠에 리셨더고 아빠 마기 나봉기 찬나나 바엔 상레 부쳤게 나봉고 바짠에 세바 더고 이 바짠에 에이 쳤게 고
0: 토나라 비오 아빠
3: 아이 아이 담발 아이 심크라타께
0: 야가니 담소 아이 록비게
3: कबी जाओबना एखोई लौ पानर लिबसी सही कुन हेले लौ योन बगी पैसा अइन पाइ बगी वखलदो मान यादरबदी अरे मदो ओइगनी ओ लौ लेके तो महाजुन माव थियो अछिप मम लुकी 10% मागी ओयु हाइदु नलु पागी मिका हलबा अदुग लौ इन कॉल ए गी इमिंग द पासिन बसिना उकिन द तानर ग यस्ति छि द पिजे ग द पैसा अछा अदुग मसानु पी थमबाल छि मस छुपजई माबु आइयो छिनदुना माबु आइ लमगि नु पी ओइन थममबा अच्छा गुड आइडिया
0: ए माकदै छपरा
3: कना बुनो
0: खुसिक त सिदले पम्बा
3: ए नन्न मबुरो
0: तमसो बु लोंब्रा
3: ए होंगा दरे
0: ओ लोंग दिङै दा हान इनम ओइबा ओ अंगक पी इनम हाइबदुने को सिंगले सि
3: ऐ ऐ नेको ए नंगिए
0: करिगे कुदांग बायब्रोनि
3: नंगि शाहि खुजिसिदि ऐ शानागि ओइने शाबिरगेदना हाय ए नखुइदि अखुइ पाबुंग लेखिदबदगि अखुइदा गामत लाखिदरे ऐ केदोरे हा
0: तमसो यमदे द कनाले तुन लाकतरने
3: ऐ ऐ लेदिसिदि लाखु यादरो हाय ऐ नेको ऐ नंगि शानागि सिसिदिए तिमन क्रेदना ऐ शानाखरा हाबचलगे
0: तमसो तमसो सो वही नबी भारतों से वाकन चिरान तुरान खंबे जी को अई नाक तो चंबी के नो
3: यादी अई क क क जोड़े
4: हैं हेलमेट्री ये उंगलाओं ने शिद्दत की ये मदद दिया हमने में उधर दो मनाक तो समुद्र बढ़िया वांग में बा अई दी ऊँगा बस वही सी अम्म के हेक पियो बा यूं पा में बा
3: आ सी अई कोई मीना ही चावल आगे हिएं के को
4: अदुगा मिहात पर नाव पादू ना थोड़ा लगा कनागले मीना को दौड़ी बा अई दिमाग ले मीना को दो और बदी अई सुमम जरूर बस नहीं
3: मागी वाकल खलू रगनो मागि मपुंसि जेल मनुंग दलो छन गरगद बने अदुगी थौरांग पम नमक लोयर बने खंगबा
4: अदुगा नंगा मिहात पदुगा लोइन खोलगी मरमदा सखी सखा तो नै दिनो कम दउ बनोबा
3: आइ कयांग कुइनी मासी खरबदि आइ थंदगी ओरे दना हा अदुगी नै खोन मपम छि दला इबसे
1: दे बाबु शोबा
3: आइ आइ कदरे
1: एन फंगत्रे बाबु शोबा अम्मा तो सु फंगत्रे नरांग दिको नुमाय चिंगने हाइदलांगा फाम जो कोई खुन के मी कराछु चत्तबा अदु ngak kau tahu nasi sira, oksa sasi harga na ngarang aina lobo oksa kiji amalaye,
3: oksa sira,
4: ya dekula, aida kul de sak sabu sabung boy, ini palu buat arah pelam sunati, aduh ya orang sina,
3: eh kari nuna ngangin debo, aku ini pangtu kata pun misal yang wali kau,
1: aduh babu coba, ngasiku, aku ini babu coba nih thar thar jadi nana lengpi rak pasai kari tak pi kata ba, aina sum ta betul diko. इनाउन पाबसंगी अपिलगी मतांगदा लौखर थादो कने हाइनताए
3: अ खुराना हाइबिरबु दमक सुमलबनी आइगी इनाउन पाबसलगी अपिल तौ दबया दमनी यांद्र बदाईगी इनाउन पाबसलगी अपिल तौ न बहोन बद
1: यालुपा लाग अमा अनिदी
3: चंग दबया दमनी
1: अदो बबु सोवा
3: हाइबि
1: 마치 따라 말이 망하기 마망 듣고 아이는 숨 따져보다 마무쪼부기 택가기 빌룩바 라꾼트라니 부 방해했다.
4: 방해구라. 어. 방해반 나더니.
1: 아주 마무쪼봐. 러우원복이 마웠다. 마두기 선팜도 되게 체진나보나 팠더라네.
2: 어, 까다이. 마두기 선팜 생년들이 암막이 암막이 비토케바 내 발마야 암막이 비토케바 딸래 형들이. 아, 레이저분 나도. 아두나 러우 레이저도 봐 마주얼시에 쿠라네 티비요. 아시바 마말두기 10% 쿠라이오이비요.
1: 어, 저거.
2: 아이기 나오는 바깥다 봐야 됩니 내 쿠라. 아이기 나오는 바보 선은 젤만은 그 값들을 라이비시 쿠라후 이행마다 누가 비벼라 내 쿠라.
1: 숨해 바보 쇼바. 이 나오는 바보 선기 야빌리 더욱다 봐야 되네 고. 아도 부코 바보쇼와 러우이온 바타라바디 이나우누 바바 상기와 따드라바디 야로이니
2: 거리기
1: 러우푸나자 사이브니 자해 쿤쿤트라 컨트릭타 러우 우부미나 아이니 마두기 러우샤 러우리바나 제네 라이브 이나우누 바바 선나 러우보네 마시다 이나 바보쇼부기 마티엔 그럼나 빵빵강보니 좀 더불어 내베마
4: 와리시 강에 가나로 바본기 삼파디미 아마드 난게 오이판토에 러우인 콜싱아도 오킬 다나라가 난기밍들로 이니 온톡로라시 아두어 보이디야 라우파나리브니 하즈나 마코봉제니베 쿠라세 마야콤제니 난소목다 칸드나 영우니 라우미다기로 불라라우사트부 카양루부와 팜노 람헨데 헤라가나 폴리스부 따따기 부디엘라가로레드나 라우세 자세바
2: 파레 자세 어 아두가 쿠라 아이 파타니코 닌크르디 홍다바 따우기 칸바타부카네 빵토크르디 야다바
3: 쿠라네 헤네 강리베들이 쿠라니
2: 아이 코에다 마땀 창 미나이 오르글러니 마땀 마야 마다 이게 눈치 샤나는 레이너 보노 모두는 쿠라하게 아파 보이기니 아이 까마
1: 그리 러우연파 야테 러우연파 야테 그리기 러우연크니 절사협 레이너의 마땀 드시고 러우연파기 와세 야름답네 야테 러우연파 이는 초야 야테
0: 아빠 담아서 오자카브라
1: 자트 그래 마사트 그래
0: 라
1: 마네 러우연파기 와 하이프니코 아이 야테
0: 멍청실라
5: 아이고
1: 그나라
5: 박할키노 와리카사시 프라사오바 마땅그러기 마망다 꼬르키 삼프라시오이라미
1: 수메
5: 저즈바 빨기다 마땀 사나래라미
1: 수메
5: 나사누비 탐발 수마코이다 야암나 또이니 살리
1: 살리
5: 아이 젤레기 토록봉아시 니니 흠리시오래
1: 그리
5: 젤레 바살가오 바캉음을해오이
1: 바산
5: 바산네이부 얌붕하이나까오이
1: 얌붕
5: 탐발 시 마늘 비락보니 시티
1: 시티
5: 시 록실루시
1: 가나키 시티라
5: 능기니
1: 아 가나키 시티 하여 탐발 가나키라
0: 마키니 아빠
1: 마 마카나
0: 마산
1: 마산
0: 마키 헤매지니
1: 아니 마산 그 시티
5: 구라 에이 나 거기가 와리카르 사나무 밤이 이문의 상시 성호 이문다
1: 아이 탐발 이빠기 탐발 아이 탐발
0: 아빠
1: 에이 이빠기 탐발
0: 아빠 그리기 하라고 그래 아빠 하윤이 아빠 그리기 하라고 그래
1: 에이
0: 그리기 하라고 그래
1: 아빠 그리기 하라고 그래 아빠
0: 그리기
1: 능긴 나붕 바산도
0: 바산게 더브라
1: 아이 빠갓 그누네
0: 마스카리나니
1: 나붕 바산도 마시젤레게 토랄라가니 하이드나 나붕 빨매네 이빠다 빠우다메네
0: 가이 해봐 바산모토 제네게 토라니 해봐
1: 아
0: 좀들 아까다봐
1: 신들 아까다보니네
0: 아들이 아빠 지금 광대 마붕 옥부자세 라비오 아빠
1: 아이
0: 라비오네 아빠
1: 마이코네 하기 담발 아시 이빠와 하이키니 아시 고 이빠고 지금 카드 마부 옥두는가이게
0: 난
1: 나붕 바살라라가 짜네 나무 타우랑 떠드는 돈 내로 이빠고 바살라고 지금 카드 옥두는가이게 나붕 라라가 짜네 나무 타우랑 떠드는 내로 고 아 이빠 짜게 고
0: 마붕 아비오 고 아빠 나무 짜비가 놓고 아빠 아두는 아비오

마당 아시다 FM 상하이 채널 등 아시 누미 나기에 마디 하영기 탐자리베 털음생 삼남다링 생자벌 로이자리 아카스 파니 인파 하우직 란톡세리 나하롤기 콘젤

노야 이제 독간우 할배도 야름아버디 라이라 벌람자 이제 뜨버디 아시 옹아 도이도 보니고 이시에는 할배 일호도 보나 아시디 람자야키 아와바 따리에도 있더라.

아가스와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그 뽕펌시다. 다롬 따비리 뽑 넘어포 아무카나 따람 녹세리. 하우진 미당이 뽕마빨 미닛 망아 사케님푸 사케버가 로이나나 뽕펌시다 란톡세리 삭담 이롤 농기만이 라이스람 사마렌드라. 아이바 닥터 난도 닝옴바 다롬 란톡비리버싱 건생범 니르블라 채노바디 아르케 마스터보이 다롬 부톡바 외럭범 서버지.

나하롤기 콘셀 다위크레 더럼 산독드는 단자리바스야 가스바님 팔기 FM 상하이 채널기누미당이 더럼 바랭니 마땀나 랩드나 숨 하우젠 키바나 하우젠누미당기 뿡따라 미닛망아 세켄망아 아셋키바가 로이나 FM 상하이 채널라스기 ngasigi aruiba thorom lanthoksena bagi matam suyorogle pungphom sidanumit khudingi matogum lanthoksari git sing matang matang oina